0: 빵짱 예민쇼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스마나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텐 로컬 근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조이 마이 돌쇠 가다 조이.
3: 아메 아람은 아누 몽 돌쇠하.
2: 바오 곰코 사우 야브코 초야 바라 막 스윗만 사발라 사코 나오.

0: 빵짱 예비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슬라이스 빵가운데 가미 쓰바나이!
0: 빵짱 예비 존!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텐 로컬 강방한 바다의 사칼로워커!
0: 빵짱 예비 존!
1: 빨아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갓 빨아서 베이비!
0: 빵짱 예비 존!
1: 마이 방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!
2: Maglaku dami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 sweet ko nga ex. Wala nga ba lang kong ipaglaban?
3: Hot Dogon!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OR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OR Classics.
4: 4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OR.
4: Classics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MOR.
4: Classics.
9: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OR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OR.
5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리쇼.
1: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
0: 빵짱 예리쇼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끔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리쇼.
1: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갓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조이, babakal! Babakal ko ticket, one-way lang.
3: Di pa kanto. Nga, one-way lang, ha?
2: Joy, pakanto sa puso ko. One-way lang,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.
4: Here's the time check, here's the time check, it's the time check now.
5: Check your time now, it's time for more, more classic oldies.
6: Non-stop music.
5: This is MOR Classics.